0: 자, 자, 자.
1: 완,
0: 둘, 셋, 그. 이랬다,
2: 예. 아니, 내가 했어. 소민아.
0: 내려가. 설렁도?
1: 이랬어. 설렁.
2: 끼워.
3: 여기
2: 나왔는
4: 어. 게릭스 플래그는?
5: 아. 그래요.